한 배다 한지근이 당점 농시 대비네 삭바 공중 빨바 마카다르프 세룩다 담절이 건자 생기 와항 바꿈 바꿈 비비가다바 공반 다밤 니마이 찬싱 더러마시부 부톡바 농톤밤 로마 마담기 와팜 다한지근이 뽕따릿 가미닛 니푸망아 아이바 케트리메움 비로시 Good evening, Manipur. Live phone-in program. Thamjuri. Numidangpung. Tarit kami ni Yangkai.

마탕기 에시디 왓츠업 메신저기 쿠당다 펑자바 SMS니 남볼 나우림다기 오이남 루이당 모이랑 쿠노우다기 헬렌 융카이범 엘랑 캉폭비다기 왕케마움 베페 마야마시나 쿠다나 마니프리 필마마 다기 쉐이칸비라이 랑 필마시다기 사다난다마디 로시비나기 아푼바 쿤젤다 라다피아리나 세링바 알케지티나 세랑바 이세이시 그다나 칸비락바니 아동기다막 산독처리바 타우라마시부 타와이양나 이세이 칸비락두나 사룩야비락바 타가처리로이나나 이세이시 그돌 더저리

0: HIV가 사고 내는 행리범이요 신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따위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범이요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범이요 신다 따티 따위는 더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위야이 Complain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complaint to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aga complaint to Vig. HIV S Kimaram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g.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Adamna tabiriba si Akashvani Imphal gi FM Sangai channel da sandok chariba good morning Manipur gi thawramni Mathang da lokha chariba SMS asi rup raga gi saisakpa singna sakpa matamishai khanbirakpa SMS ni isaisi gi sairing bana sorarin isaisi bu khanbirakli ba miyoi singi ming lautok chage haurei bi dagi chanchan ning thauja sagol bandagi sandhyarani thangjam Kongbadagi Kanunbala, Kongbrailatpam, Sagulmangdagi Naurem Gita, Kuraidagi Taunaujam, Romapati Amadi, Kakwadagi, Ningon Lema Sulbam. Mayamasina, Kwidana Pamna, Kanbirakpa Isei, Tahanjari Nungaina Taminersi.

0: 이세지 다한 적이 버글로이나 동안 바 건절 생대기기 란톡쳐바 루이신자리 마카마테기 타우람 싱나 레이팅 오이드나 산독처리바 아동기다먹니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하우직 마카타바 타우람 싱기다먹다 라이쉬럼 비모다 코치나자리
1: 다갑자리 브리실라 아카스바니 임팔기 타우람 따비리바 콰이 뿜나먹부 따람녹자리 크름자리 아마디 타우람 산독처리바시 FM 메가하르스 아모홈 다스믹망하기 상하이 채널
2: Lamda Masida Yorak Labada
3: Apollo Clinic Imphal
2: Miram de Satuna Shelamadi Matamangandana World Class Health Care Gikudong Chabalobiu
3: Expert Dr. Singatatokta Sintauba Comprehensive Health Checkup Advanced Oriba Diagnostic Services
2: Home Sample Collection Achingba Adom na Palmliba Service Kudingmak Mapam Amata the Pangaliba
3: Apollo Clinic Imphal da Nasima Glakpiduna Lamda Masigimiam the Piriba Tazabayaraba Quality Labor Ana Layengi Kudong Chabalobiu Apollo Clinic Imphal Malom Tuliaima Opposite Territorial Army Gate. Contact details 6009-586-410.
1: Akaswani Imphal. Haujik Sandokchari Radio Lila. Bhimna Hirambi Luhongba. Lila Iba Chingtham Nabakanta Singh. Lila Puthokpa Ningthokzam Lokendra Jitsing Amadi. Puthokpa Da Tingbangba Subhas Athokpam. Haujik Leijare Radio Lila. Bhimna Hirambi Luhongba.

0: 싹이 성매이 싹거득이 빤스 힘자나봐 까야도 안쎄봐
1: 크리스나 크리스나 마가시디 나띠 이봉 히람마나 아이원드 파라 오하오나 사토시 아이바 마가시부
0: 크리스나 크리스나 아스까리노 우푼신의 삼가가 아직 뿡오 핵노릇마니 바자르마니 한우가 뽕뽕뽕뽕 왜핵 말하면
1: 마학나디 우폴로 와이폴로 마사세 한우가 말해가 하이저리네 떠오르세 이런비 아니면다디 가야하게 맞디 뽕잉하세 후리바
0: 아좀 맞췄봐 난 막가이드바 하이바판 스판독 에코이기 민셋기 피라나 나시 에코인 아속 야므 와르 능이베시기 마루 나코야시나 니코 에 아줌바 에 단마 호이베마 호이베마
1: 나누니 마하그나 아속 타모이 속나 고제리바시 아이 마야 떠오르가 소말라게 노할라게 칸가
0: 아이베마 오이베마 에 단마
1: 하 만대 군제 칼성 아디디 야민 딱나큰 호 다제리바도
0: 까나라시 아이 민제 넘던게 민크레다
1: 레이저리 레이저리
0: 석시 깜도 그런거 봐 까라이 까라이 민제 까라이
1: 시드 레이저리
0: 호 마팜 마팜 마시다 아이고원드 민센 비레리브 누피에스 부카나 와이리가 봐 파이 마기 파리소 이엔게 강가니 하하하하하

0: ꯃꯔꯝꯗꯤ
1: ꯃꯔꯝꯗꯤ ꯑꯩꯍꯥꯛꯄꯨ ꯎꯁꯤꯠꯇꯕꯒꯤ ꯑꯩꯍꯥꯛꯄꯨ ꯑꯉꯥꯎꯕ ꯍꯥꯏꯕꯒꯤ
0: ꯑꯗꯣ ꯌꯥꯝ ꯃꯥꯟꯅꯕꯗꯤ ꯍꯦꯛ ꯁꯥꯎꯕꯤꯔꯦ ꯑꯗꯣ ꯑꯉꯥꯎꯕ ꯍꯥꯏꯕꯗꯨꯗꯤ ꯑꯩꯍꯥꯛꯇꯤ ꯅꯠꯆꯗꯕꯗꯣ
1: ꯑꯗꯨꯗꯤ ꯀꯅꯥꯅ ꯍꯥꯏꯔꯤꯕ
0: ꯈꯪꯗꯦ ꯎꯠ ꯍꯥꯏꯕꯁꯤꯗꯒꯤ ꯑꯉꯥꯎꯕ ꯍꯥꯏꯕꯗꯣ ꯂꯥꯛꯈꯤꯕꯅꯤ ꯑꯗꯣ ꯎꯠꯇꯤ ꯍꯥꯏꯕꯤ ꯈꯃꯥꯂꯦ
1: ꯑꯩ ꯈꯪꯗꯦ ꯑꯩ ꯈꯪꯗꯦꯀꯣ ꯑꯩ ꯃꯗꯨ ꯈꯪꯗꯦ ꯍꯥꯏꯔꯤꯕꯁꯤꯅꯤ
0: ꯄꯛꯁꯗꯤꯌꯦ ꯆꯦꯟꯕꯤꯒꯅꯣ
1: ꯀꯔꯤ ꯑꯩꯕꯨ ꯆꯦꯟꯕ ꯍ ꯑꯩꯕꯨ ꯆꯦꯟꯕ ꯍꯥꯏꯕ ꯅꯪ ꯑꯅꯤꯔꯛꯇꯤ ꯁꯨꯔꯦ ꯐꯩ ꯑꯗꯨ ꯅꯪ ꯅꯨꯄꯤꯅꯦꯅ ꯊꯥꯕꯤꯔꯝꯅꯤꯀꯣ ꯅꯪ ꯅꯨꯄꯤꯅꯦꯅ ꯊꯥꯕꯤꯔꯝ
0: ꯀꯔꯤꯗ ꯊꯥꯕꯤꯕ ꯑꯣꯏꯔꯕꯅꯣ
1: ꯊꯥꯕꯤꯕ ꯍꯥꯏꯕꯗꯤ ꯈꯪꯉꯦꯗꯅ ꯊꯥꯔꯣꯏ ꯑꯍꯥꯟꯕꯒꯨꯝ ꯀꯔꯦꯛ ꯂꯥꯎꯅ ꯅꯄꯨꯟꯁꯤꯗꯣ ꯀꯥꯏꯍꯟꯗꯕꯗꯣ ꯍ ꯃꯗꯨꯅꯤꯗꯅ ꯊꯥꯕꯤꯕ ꯊꯥꯕꯤꯕ ꯍꯥꯏꯕꯗꯤ
0: ꯑꯗꯨꯒ ꯑꯩꯍꯥꯛꯅ ꯑꯅꯤꯔꯛ ꯅꯥꯟꯖꯈꯤꯕ ꯍꯥꯏꯕꯗꯨꯅ ꯅꯠꯇꯦ ꯑꯩꯍꯥꯛꯄꯨ ꯃꯗꯨꯕꯨ ꯚꯥꯞ ꯑꯃ
1: ꯚꯥꯞ ꯑꯃ ꯚꯥꯞ ꯑꯅꯤ ꯚꯥꯞ ꯁꯨꯛꯇ ꯍꯦꯛ ꯇꯥꯗꯅ ꯅꯪ ꯑꯗꯨꯝ ꯂꯥꯟꯖꯈꯤꯕꯗꯨꯅ ꯅꯪ ꯍꯦꯟꯅ ꯐꯔꯝꯅꯤ ꯅꯪ
0: ꯑꯦ ꯀꯔꯤꯅꯣꯗ ꯂꯥꯟꯕꯤꯕ ꯂꯥꯟꯕꯤꯕ ꯋꯥꯈꯟꯗꯣ ꯊꯦꯟꯕꯤꯒꯅꯣ
1: ꯑꯩ ꯋꯥꯈꯟ ꯊꯦꯟꯕ ꯂꯨꯕ ꯑꯩ ꯃꯗꯨ ꯈꯪꯗꯦ ꯑꯩ ꯃꯗꯨ ꯈꯪꯗꯦ ꯍꯥꯏꯔꯤꯕꯁꯤꯅꯤ
0: ꯑꯗꯨꯅꯅꯦ ꯏꯕꯨꯡꯉꯣ ꯌꯥꯏꯃꯗꯤ ꯋꯥꯈꯟ ꯊꯦꯜꯂꯦꯗꯅ ꯃꯤꯅ ꯌꯥꯝ ꯉꯥꯡꯅꯔꯤꯕ
1: ꯗꯤꯝꯃꯩꯕꯨ ꯉꯥꯡꯅꯔꯤꯕ ꯍ
0: ꯑꯗꯨꯗ ꯅꯅꯥ ꯑꯩꯍꯥꯛꯇꯤ ꯏꯅꯥ ꯑꯁꯤꯁꯨ ꯂꯩꯇꯦꯡꯒꯤ ꯄꯥꯟꯖꯕꯗꯤ ꯅꯠꯆꯗꯕꯗꯣ ꯑꯗꯨꯅ ꯍꯨꯠ ꯍꯨꯠꯇꯨꯅ ꯍꯦꯛ ꯇꯥꯖꯕ ꯑꯗꯨꯗ ꯅꯨꯡꯉꯥꯏꯖꯗꯕ ꯄꯦꯟꯖꯗꯕ
1: ꯗꯤꯝꯃꯩꯒꯤ ꯃꯔꯝꯗ ꯃꯤꯋꯥ ꯉꯥꯡꯅꯕ ꯍꯦꯔ ꯑꯃꯁꯨꯡ ꯄꯥꯛꯅꯥꯏꯗꯕ ꯖꯦ ꯀ꯭ꯔꯤꯁꯅ ꯑꯥꯊꯥꯂꯤ ꯄꯥꯊꯥꯂꯤ ꯁꯗꯒ ꯃꯠꯇ ꯄꯥꯇꯥꯜ ꯆꯧꯗ ꯚꯨꯕꯣꯟ ꯃꯔꯣꯟ ꯇꯔꯥꯃꯔꯤ ꯑꯁꯤꯗ ꯚꯤꯝꯃꯩꯒꯤ ꯏꯃꯤꯡꯇ ꯍꯦꯛ ꯇꯥꯕꯗ ꯀꯅꯥꯒꯤ ꯖꯩ ꯈꯔꯩꯀ ꯑꯃ ꯀꯣꯛ ꯀꯣꯛꯂꯦꯟꯗꯒꯤ ꯈꯣꯡꯕꯤ ꯈꯣꯡꯅꯥꯎ ꯅꯔ ꯗꯦꯕ ꯃꯥꯅꯣ ꯈꯣ ꯈꯣꯕ ꯃꯇꯨ ꯈ꯭ꯌꯥꯎ ꯈ꯭ꯌꯥꯎ ꯆꯨꯡꯅꯔꯤꯕ
0: ꯃꯇꯨ ꯆꯨꯡꯅꯔꯤꯕ
1: ꯃꯤ ꯌꯩꯒꯟꯕꯗ ꯚꯤꯝ ꯃꯤ ꯐꯨꯒꯟꯕꯗ ꯚꯤꯝ ꯚꯤꯝꯃꯩꯒꯤ ꯃꯔꯝꯗ ꯃꯤꯋꯥ ꯉꯥꯡꯅꯔꯤꯕ ꯍ ꯀꯔꯤ ꯍꯥꯏꯅ ꯉꯥꯡꯅꯔꯤꯕ ꯇꯝꯃꯨ ꯇꯝꯃꯨ ꯉꯁꯤ ꯅꯪ ꯇꯝꯃꯨ ꯍꯥꯏꯔꯤꯕꯁꯤꯅꯤ ꯇꯝꯃꯨ
0: ꯑꯗꯨꯕꯨꯔꯣ ꯀꯔꯤ ꯀꯔꯤꯅꯣ ꯌꯥꯝ ꯂꯥꯎꯕ ꯃꯤꯔꯦꯝ ꯊꯕꯛꯇꯤ ꯍꯦꯛ ꯁꯨꯅꯤꯡꯗꯕ ꯒꯗꯥ ꯑꯃꯒ ꯃꯤ ꯈꯠꯅꯕꯗ ꯍꯧꯒꯟꯕ ꯑꯦ ꯑꯦ ꯑꯦ ꯌꯥꯝ ꯈ꯭ꯔꯄꯣꯠꯅꯤ ꯈꯪꯕ ꯐꯖꯗꯦꯗ
1: ꯇꯣ ꯇꯣ ꯇꯣ ꯇꯣ ꯇꯣ ꯅꯪ ꯈꯪꯉꯦꯗꯅ ꯅꯪ ꯑꯍꯨꯝꯂꯛ ꯅꯪ ꯑꯩꯉꯣꯟꯗ ꯑꯍꯨꯝꯂꯛ
0: ꯀꯔꯤ ꯑꯍꯨꯝꯂꯛ ꯑꯗꯣ ꯑꯍꯥꯟꯕꯗꯨꯅ
1: ꯑꯍꯥꯟꯕꯗꯨꯅ ꯒꯟꯖꯥ ꯉꯥꯎꯕ ꯃꯍꯥꯗꯦꯕ ꯃꯥꯂꯤ ꯍꯥꯏꯕꯒꯤ ꯑꯃ
0: ꯑꯗꯨꯒ ꯑꯅꯤꯁꯨꯕꯗꯨꯅ
1: ꯚꯤꯝ ꯑꯩꯈꯣꯏꯗꯧꯅ ꯔꯥꯁꯤ ꯌꯥꯎꯕꯁꯨ ꯅꯠꯇ ꯔꯥꯁꯤꯗꯤ ꯀꯪ ꯍꯦꯛ ꯀꯪꯉꯗꯅ ꯑꯩꯕꯨ ꯃꯥꯒꯤ ꯕꯤꯕꯨꯠ ꯇꯩꯕ ꯎꯆꯨꯕ ꯀꯩꯒꯤ ꯃꯑꯣꯡ ꯁꯦꯠꯄ ꯃꯊꯣꯡ ꯍꯨꯛꯇꯕ ꯀꯥꯏꯅ ꯍꯥꯏꯕꯒꯤ
0: ꯑꯗꯣ ꯁꯤꯕ ꯃꯍꯥꯗꯦꯕꯒꯤ ꯃꯅꯥꯏ ꯃꯁꯟ ꯀꯌꯥꯗꯤ ꯑꯃꯨꯛ ꯇꯣꯏꯕ ꯍꯔꯥꯎꯕꯅ ꯖꯒꯣꯏꯕꯨ ꯁꯥꯟꯅꯔꯕꯅꯤ
1: ꯁꯥꯟꯅꯔꯝꯒꯅꯤ ꯁꯥꯟꯅꯔꯝꯒꯅꯤ ꯁꯥꯟꯅꯔꯝꯒꯅꯤ
0: ꯑꯗꯨꯒ ꯃꯍꯥꯗꯦꯕꯗꯣ ꯃꯁꯝꯗꯤ ꯁꯨꯡꯍꯥꯠ ꯍꯦꯛ ꯍꯥꯠꯇ ꯖꯇꯥ ꯍꯦꯛ ꯄꯨꯟꯁꯤꯜꯂꯦ ꯀ꯭ꯋꯥꯛ ꯃꯀꯣꯟ ꯂꯤꯟ ꯃꯀꯣꯟ ꯍꯦꯛ ꯁꯥꯖꯤꯜꯂꯦ ꯂꯤꯟꯒꯤ ꯂꯤꯟ ꯉꯥꯛꯇ ꯃꯔꯦꯡ ꯃꯔꯦꯡ ꯏꯁ ꯇꯨꯕ ꯆꯨꯡꯉꯤ
1: ꯍꯣꯏ ꯍꯣꯏ ꯍꯣꯏ ꯃꯗꯨꯗꯤ ꯆꯨꯝꯃꯤꯍꯩ ꯆꯨꯝꯃꯤꯍꯩ ꯀꯅꯥꯒꯤ ꯀꯞꯆꯦꯠꯄ ꯀꯞꯆꯦꯠꯄꯤ ꯑꯉꯥꯡꯅꯤꯉꯥꯏ ꯆꯥꯎꯕ ꯊꯦꯝꯅꯕꯗ ꯃꯍꯥꯗꯦꯕꯒꯤ ꯃꯃꯤꯡ ꯄꯜꯂꯕꯗꯤ ꯀꯞꯄ ꯇꯣꯛꯅꯔꯤꯕꯅꯤ ꯀꯩꯅꯣ
0: ꯃꯤ ꯈ꯭ꯋꯥꯏꯒꯤꯗꯤ ꯃꯀꯣꯛꯇ ꯍꯤꯛ ꯂꯩꯅꯩꯗꯅ ꯑꯗꯣ ꯃꯍꯥꯗꯦꯕ ꯄ꯭ꯔꯚꯨꯒꯤꯗꯤ ꯂꯤꯟ ꯃꯆꯥ ꯃꯆꯥꯅ ꯃꯥꯒꯤ
1: ꯍꯤꯛ ꯇꯥꯔꯦꯅꯦ
0: ꯑꯗꯨꯒ ꯂꯤꯟ ꯃꯔꯨꯝ ꯃꯔꯨꯝꯅ ꯃꯥꯒꯤ
1: ꯍꯤꯛꯄꯨ ꯇꯥꯔꯦꯗꯅ ꯉꯥꯏꯈꯣ ꯉꯥꯏꯈꯣ ꯑꯩ ꯋꯥꯔꯤꯁꯦ ꯇꯥꯈꯣꯅꯦ ꯑꯗꯨꯉꯩ ꯗꯨꯔꯒꯥꯏ ꯃꯥꯕꯨ ꯀꯣꯏꯕ ꯂꯥꯛꯄ ꯃꯇꯝꯗ ꯕꯣꯁꯤꯁꯇ ꯃꯨꯅꯤꯒ ꯃꯍꯥꯗꯦꯕꯒ ꯑꯅꯤ ꯑꯁꯤ ꯊꯣꯛ ꯍꯦꯛꯇ ꯈꯟꯅꯔꯛꯄꯅꯤ ꯃꯗꯨꯗ ꯕꯣꯁꯤꯁꯇ ꯃꯨꯅꯤꯅ ꯁꯥꯎꯗꯨꯅ ꯁꯝꯅꯥ ꯈꯔ ꯁꯦꯛ ꯂꯥꯎꯅ ꯍꯦꯛ ꯂꯪꯁꯤꯜꯂꯛꯄꯅꯤꯃ ꯃꯗꯨꯗ ꯃꯍꯥꯗꯦꯕꯅ ꯍꯥꯠꯂꯒꯦ ꯑꯗꯨꯅ
0: ꯑꯁꯥꯎꯕ ꯊꯥꯗꯣꯛꯂꯕ ꯃꯨꯅꯤ ꯐꯥꯎꯕ ꯁꯥꯎꯕ
1: ꯇꯣ ꯃꯇꯝꯗꯨꯔꯛꯇ ꯃꯍꯥꯗꯦꯕꯅ ꯃꯍꯥꯃꯨꯅꯤꯒꯤ ꯃꯒꯨꯟ ꯁꯤꯂꯦꯝꯅ ꯃꯥꯡꯍꯟꯕ ꯌꯥꯗꯦ ꯍꯥꯏꯗꯨꯅ ꯂꯤꯟ ꯑꯣꯏꯅ ꯑꯣꯟꯈ꯭ꯔꯤꯕꯅꯤ ꯍꯥꯏꯅꯦ ꯚꯥꯞ ꯇꯥꯔꯕ꯭ꯔꯣ
0: ꯑꯗꯣ ꯃꯥꯒꯤ ꯃꯅꯥꯏ ꯌꯣꯡꯀꯣꯛ ꯄꯥꯟꯕ ꯍꯉꯣꯏ ꯃꯀꯣꯛ ꯄꯥꯟꯕꯁꯤꯡꯗꯣ ꯅꯣꯛꯅꯤꯡꯗꯔ ꯃꯅꯥꯏꯗꯨꯗꯤ ꯑꯃꯨꯛꯁꯨ ꯀꯆꯥ ꯍꯥꯏꯕꯤꯒꯦ ꯃꯁꯤꯗꯒꯤ ꯍꯦꯟꯅ ꯅꯣꯛꯅꯤꯡꯉꯤꯕꯗꯤ ꯃꯥꯒꯤ ꯎꯁꯤ ꯎꯁꯤꯗ ꯐꯝꯕ ꯁꯥꯃꯨ ꯃꯈꯣꯡ ꯑꯅꯤ ꯄꯥꯟꯕꯗꯣ
1: ꯒꯅꯦꯁ ꯗꯦꯕ ꯒꯅꯦꯁ
0: ꯒꯅꯦꯁ ꯗꯦꯕꯗꯣ ꯑꯗꯨꯕꯨ ꯃꯤꯔꯣ ꯁꯥꯃꯨꯔꯣ
1: ꯉꯥꯏꯈꯣꯅꯦ ꯑꯩꯁꯨ ꯈꯜꯂꯝꯃꯤꯝꯅꯤꯅꯦ ꯅꯟꯗꯤ ꯚꯤꯡꯒꯤ ꯑꯃꯗꯤ ꯒꯅꯦꯁ ꯗꯦꯕꯈꯣꯏꯒꯤ ꯁꯨꯁꯇꯤ ꯄꯨꯖꯥꯗꯨꯕꯨ ꯀꯔꯤ ꯂꯥꯏꯁꯣꯟꯗꯨꯕꯨ ꯁꯣꯜꯂꯤꯗꯒꯤ ꯃꯤꯒꯤ ꯂꯥꯏꯁꯣꯟꯗꯨꯕꯨ ꯁꯣꯜꯂꯤꯗ꯭ꯔꯥ ꯅꯠꯇ꯭ꯔꯒ ꯁꯥꯉꯥꯒꯤ ꯂꯥꯏꯁꯣꯟꯗꯨꯕꯨ ꯁꯣꯜꯂꯤꯗ꯭ꯔꯥ ꯍꯥꯏꯗꯅ ꯚꯥꯃꯦꯟꯗꯨ ꯇꯥꯕꯖꯥꯠꯅꯦꯗ
0: ꯆꯨꯝꯃꯤ ꯃꯈꯣꯏ ꯑꯍꯨꯝꯁꯦ ꯃꯤꯅ ꯅꯨꯡꯁꯤꯗꯨꯅ ꯀꯔꯤꯒꯨꯝꯕ ꯆꯥꯛꯀ ꯀꯧꯔꯕꯗꯤ ꯀꯔꯤꯅ ꯄꯤꯅꯕ ꯄꯤꯖꯒꯅꯤ ꯌꯣꯡ ꯃꯥꯟꯕ ꯅꯟꯗꯤꯗꯅ
1: ꯍꯩꯖꯥꯝ ꯄꯦ
0: 아두가 항우의 만바 아두다나
1: 띵깡
0: 가니에스 타쿠다나
1: 나 푸비잡 따래다나
0: 마푸로 이바 삭다티 우따 이바 두가 마기라마니 두가 데비 두가 온토 맥히네 제크 게제리바 워그제리바 카이노 이마 락스미 쿠이도나 탐바 락카리노 파자바 아마타슈 마파요다나 아디디 헤 나타나 누피 나타두 마가이네 누피나부 타오 타오
1: 야레 야레 또시 나테 능기 시와 타이도이 바이드라 하 야로 야로 모두 쇼야 야로 능기 나란 나란 훔수부도 강아브라
0: 마두나 카리 이라
1: 아이 뱀메고 폭자와 까탄 가담 코이탕 당바 하이버기 강해드나
0: 이마 아두디 미나 하이네 하이버기 하이비브니 카이노
1: 아이 미나 하이게 하이우 능나 하이게 하이우 미기 아사비왕 아까 하이버기 능
0: 이부모 야이마다 하이저버스 나차디
1: 이부모 야이마다 하이저버스 나차디 가이나 아이 낫게 날루 낫로이 또 나쁜시도 능 사마압당 꼬이게로
0: 호 아두디 이부모 야이마다
1: 아 마시 아묵수 앵원데 야
0: 아두디네 두바사다 하이저버
1: 예 바래 바래 바래 아두가 북서 와이브드나 까나다 하
0: 누아제다바
1: 야
0: 이마이베 마쿤티나
1: 하하 마
0: 이마 쿤티나 다야다 와나 마사 망아도 욕셔리바
1: 마
0: 누가이제디에
1: 자나니
0: 에에 카리노다 박수 박세데다 카롱아서 와다기 이싱유버도 핵마라버도 마피가 진타라다나
1: 아이
0: 아요
1: 아이나 담오이 다농덕이 깝잡으시부 어 까리도 벅쳐드리바 까리도 벅쳐드리바
0: 오 미자오락 자오두가네 벅쳐디예 얌 벅쳐디
1: 엘랑디 얌 벅쳐래 에이 벅쳐비 프렘피랑이 와서 능능 까리 강이 하
0: 하이마 누바사수 녹보이래
1: 하이마 드루바 사이브 마사기 마콩 파고 버스마 둠모 하이드나 사토브 넘바 마기 마 타우라니 에니부 버스마 하이드나 헥트 툼만바 아이 마이 마밍도 모두 팔카누 능 모두 컵 팔카누 코
0: 이마기 야이마 이마기 부모 이마기 야이마
1: 이마 나사 시데 레이제레 이마
0: 나노니 난가와리 사리바도 부야이마
1: 가나수나티 에이마 자나니 나산 숨몬드랑 산저브니다
0: 하이 나나탈리바두 에카사트나가기라 카시람 바두기 마살레비 마히람 비나체 낭보
1: 야 마학 시보
0: 야이마
1: 레이모
0: 야이마 이러면 코이부사 토로카다오레 이마기나타 무틀라오 야이마
1: 나무도 하나 하도 기게 아두가 강웅 능기나 마탕다 능기 빨리 강웅

0: పాపదలు ప్రచన్న కృష్ణ కృష్ణ
1: హే సైత సైతన సాఖి మీగ మీగను సీసాన పున్న అమత్తోయిన హిమిన్నదు సౌఖత్ బగి మార్గద ఇఖోసే థాంగజబ దుఃఖ నత్తన హింసా కోవద తౌజఖరోయ్ ఇమాగి చోరోన సాఖిని నే ఇమా అది పుయిమా నమ వయాక్తి అమత్తంగా ఇసిలక్లి ఇమా
2: కరి కరి హైబా
1: మక్కుయిగి నింగ్థౌగి మయాతంగదో పాలన్ తౌదబ అదుగుంబ మహాక్ అదో హింగ థమ్మగి హక్ అదో హింగ్చాబ సింగ్ అసిగి మక్కుత్త కట్లైతి పున్నమక్ అసిగి మత్తక్త ఎహాక్ ఇరం జత్ అసిన ఇవుం అదు పావ సర్గతి ఒహిం క్రబనిత ఇమా ఎహాక్ తి సున్నతగి మక్కుయిగి నింగ్థౌ అదుగి మయాతంగ అదో పాలన్ తౌదబ కక్తబు నత్తిని ఇమా అది అదున నమోగి మపోగ సిది మా
2: చేసే వారుగను బీమ నాకి నతు నామ సోల్లో ఇచాయమగి మయాతంగదో రఖ సింగ సిద ఇమాన తావ్ థాని చగి బీమ
1: నసా సింగ సిలైరింగేద ఇతి హెక్ దసినగన్
2: కరి
1: అదుగ హయెన్ ఇమా కుయిన కోం హెక్ థంగ్లోకిబ మతం అదుద
2: మాని మాని హింజా భైబ జాసి థాజనింగైది ఖక్ ఓయిది
1: అదుబు ఇమా ఐహాక్న సిజగని హైబ కిజదున మీబు ngak piba kan biba haiba athoi ba dharma sibudi ipunsi asida khak thadu charu ima
2: ibema angak pani isagi tham
1: atune ima ibung hat pani hat pa adubu yengna bo oina lau bagi ma prem gi se labali pun se pun chaki adu ima rena bhak ki mahatta bhak ka
2: hai ai di na sai ma kai khang bu khang lu de a a na na wai hai ba khuding gi na ba u na mo hai de na hari ba si de ha isa ya ma gi wa da ne anga wi si ga ti da a adu bu be ma hau jik ti ima khoi na lai ri ba si mai thak ta ni do
1: ima మధుకిదమక్తది కరి మత్త వాబిగను హౌజిక్తి నమౌ ఐహాక్ లైజె
2: హా కరి హైబా
1: ఇబుంగి ఎక్క చక్రసిద ఖుయాతు సిన లైబి నజాయి బుంగో ధర్మరాజ్న రాజ్య పాలన తౌదున హింసావ సింగ సిద మానోబ్ ధర్మ అదో అమక్త తాక్ పిరము ఇమా
2: ఇబేమా నసి ఏ కొయిన లైరిబసి బ్రాహ్మణ సాదున ఇసక్ అసి లోటున లైరిబని యా యా మఖేలావ యాబగి మతమదో నచ్చు దుర్జధోన కరి కర్మ తొరప తమ్మంగమ్మ నచ్చిమా
1: ఇమా మయా హైరబ హింసాబంగాక్తని దుర్జధోన్ కొయిన కయ్యమ తలాక్సబయారు
2: ఇబేమా
1: నత్రగ ఇమా దుర్జధోన్ కొయిన కరి వా ఖనరి కరి కర్మ తౌదోరి పున్నమక్ అదో దీబ చఖు ఒహెంజదున నమో ఎహాల నమక్ ఒహన్ తహన్ బంగజగని
2: నతి నతి మీగి అరోన అథుప్ కయా కయాబు తుమిన్న తాథోప హైబసి మహాపాప్కి మసంగ్ని ఫన యామ్న నుంగైగని హైదునసు ఆ ధర్మగి మార్గ సిదగిది ఇపున్సి సిద ఖక్ చలం ఖరరోయి బేమా
1: ఇమా
2: పున్నమంగ్ అసి దేవ హరి మహాకి లీలాద విదాత మహాకి నొంగదమ్ మహాకి పరమ దై కొయిన పో ఓయిన దుక్ చచబకి వాతని బేమా ఇమా హోయిగి ధర్మ మలై
1: ఇమా
2: ఇమాసు ఇసా సింగ్ అసిగ చే మై తానదన కరిగుంబ కర్మ మత ఖక్ పాంగ్థోక్తి
1: ఇమా
2: ఇచా సింగ్సు మమా ఐగి వా తాజదన ఖోంగ్ థాంగ్ అమ ఫావ ఖక్ థాంగ్ దోక్తి మయాంబు ధర్మగి వా తాదన మఖోంగ్ ఖోంబిగి భవోంగ్ మతౌ యేంగదన ఇకా అమ ఫావ పత్ థత్తి
1: కయాద థాక్ వాంగ్ ఖ్రబ లంసెట్ బేభార్ గి మసక్ నో
2: ఫరే ఫరే సలో సలో కోథా జరూర్
1: ఇమా
2: ఫరే నసి నంగి వా ఫమసి ఇసా సింగ యాననబ ఇమా ఖనరు రగి
1: ఇమా
2: అదో నంగు ఎక్కువ వారి ఫలాకతి ఖర థరాంగ్ తోకో హరిన్ మహాన గదా హెక్తిరకు ఫలాదో సాధ ఇమౌసి
3: హరే కృష్ణ హరే కృష్ణ
1: కొన్ కొన్ జావో
3: అరే హరే
1: మిషా వసిగా
3: అరే కృష్ణ
1: ఏ లైమ పక్షి దేవా కరినో
3: అరే హరే
1: హరే శ్రీ కృష్ణ దుబు సాద థక్తన ధ్యాన్ జోప్ తో దేవా మఖోయ్ కనా అమబుది కృపా హెక్తి బీదవా
3: హరే హరే
1: అది హయేంగ నిస 아시금바 호로 호라
3: 하리
1: 하오바시드나 다야세 헤크하이타비바
3: 하리 크리스나 에 다야모이 난 하이 뱀 아이기 북으시오 녹나 뺀 기드레다 뺀 기드레다 에 사이타 아이 뺄하우드레다
1: 아니 뺄하우드레 하이바 나띠 북두부 탈하우드레 하이비리브로 폴라 산디에 샘제라 우하이브로
3: 에 사이타 미 예닝이다 하리 크리스나 미 예닝이다
1: 미기 세바타우닝이다 헤 크리스나
3: 까야다노네세 아이 가다두부 헤라 아이 가다두부 까나이차 크라게
1: 이봉어야 이마 사오비바기 마호타네 사나미 잉도 세 소음다 또 소음다네
3: 아이 까다이드노네 아이 까니 마남 노시디야 마남 시디에 나티 마시부 포르몬 마남 나트라네
1: 오 사나미 또 라우만다나 오비라 피드라바로 또 소음다네 사나미 잉도 소음다 잉타비로
3: 폴라니네 와
1: 이씨 까타비오 이부고야 이마 까타비
3: 자이 크리스나 까타자라게 자이 크리스나 리와난데 사마난데 나모나모 자타부타레
1: 까니노 답나 하비우다
3: 북치디 강의이다 여우동아이 너띠 마기 시부 노이 크럽자다네 마이 포르몬 시부
1: 사오 크럽을 라이 쿠디앙 아마 컥다니나 타직다니나 탄디드레다나 마이다 북치디 마타아마니코
3: 어이 니파 나하나 사리 탱이 마탐다부 카리카리 아와다파 한게디 하이드라다나 나야 두이히 히겟나 레이디드부 어이
1: 사비우 자비우
3: 폴라 시디 라이 쿠디앵 아무가 목 띡탄내 메든 시디야 하이 페이페이페이페 자게 자게 자타게 강간이 자게 자타게
1: 하우가 너무 말이고
3: 야이 폴라 데비 나나에게 북에 탄드리 파부당디 에 크리스나 폴라세 돈 비우고
1: 자비우 이봉오야 이마 자비우
3: 나모 나모 폴라 데비 크롬저리 나나야키 북에세 고기잉 여우래 폴라도 아무거나 돈 빌어놓고 해 폴라 데비
1: 아도 헤만 바디야로 있고
3: 하이 마나 폴라 돈바 아두가 아이네 자타바 아이 아이 마기 마망드사 다도리 버카리나 나테 나테 아이항 헥 자토키브가 아무 헷들레르 미 아무 헷들레르 미 파이 하이 하이 폴라 데비 나테 낭 톡르 누코 낭 톡르 누 하이비시 야드레다나
1: 오 이봉오 이마
3: 파이
1: 폴라 아는 건 비라 브로
3: 아두디 파이 파이 폴라 데비 낭 캉오이드라도 파이 아두디 예우 아이 쿠톰 아쇼바시나 데이 크리스나 아이
1: 파즈리 영 파즈리 파즈리
3: 마이 메까지 폴라는 뿜쫑수
1: 엄마 다모 이네도 파즈리
3: 아이 까다이노네 이 싱그가 비가도 이해 아브론시 아무튼 홍길해 아이보
1: 야니 세 로이네 탐젠
3: 아이 까리노 피 마차 비크루시보 나테 아이네 세나바라네
1: 돈데 돈 비오 피마자 하카이나 아도 람마마기 프라이돔 아도 헥클렘 가다우리반
3: 파이 헥렘 다바다 능아시 캉웨드라도 파이 셋게
1: 셋비오
3: 파이 아두리 모시 꽤꽤 헥디 예슬라가 렘한다 너바 셋 바타레다 나두리 파이 예슨게 꽤꽤 헥디 예슨게
1: 렘드레
3: 렘드레 네 토세 렘드레 봐 아이 노크노 세 아이 와하게 능 숭엄드레 아두 아이는 디 응암메다나 아 응암메 해봐
1: 아두디 아이 마야 카라가 아묵 떠오르다 너홀라게 칸게
3: 크리스나 크리스나 무석아시디야 까리노 무희니 룩먹뜨기 수혜인 퍼제이나 나띠 나띠 감 대범 막 까이도 루니
1: 오 까이노 야락 땅냥이도 뭐
3: 아무것도 흘러키들어 미흔 너무 흘리버 신거리기노 아이 마귀 미노코딩나 응암비너벌레 있더라버 빔센 아이부
1: 하 가리 응암비너벌레 있더라버 하이바 아도 피 파워벌레만 바디 응암비다버도 아도 나트로 응암나벌레 있더라버 하이바도 보
3: 가리 아이나 피 레몬 먹음다봐. 아들이 페이페이. 능수어들이 아이 가다시 아무것도 탕글었어. 아무것도 탕글었네.
1: 톡 했다 탕글게.
3: 예, 탕글로 탕글로 탕글로
1: 탕글. 탕글게.
3: 탕글.
1: 히라이까 짝.
3: 예, 예게 예게 탕글로 탕글.
1: 탕글 비게. 자이 크리스나. 아이씨, 가리나. 마치 법을 리만 아이씨 마야 짠디나
3: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ꯑꯗꯨꯗꯤ ꯌꯥꯝꯅ ꯀꯜꯂꯤ
1: ꯑꯀꯟꯖꯥꯎ ꯐꯩ ꯑꯗꯨꯗꯤꯁꯦ ꯑꯩꯍꯥꯛꯀꯤ ꯏꯅꯐꯤꯁꯦ ꯁꯤ ꯑꯃꯨꯛꯇ ꯊꯥꯡꯒꯠꯄꯤꯌꯨ
3: ꯀꯔꯤ ꯃꯗꯨꯒꯤ ꯐꯤ ꯃꯆꯥ ꯑꯗꯨꯕꯨ ꯑꯩꯕꯨ ꯊꯥꯡꯒꯠꯂꯨ ꯍꯥꯏꯕ ꯊꯥꯡꯒꯠꯄꯤꯒꯦꯅ ꯍꯦꯔꯥ ꯑꯗꯨꯕꯨ
1: ꯒꯗꯥ ꯊꯥꯡꯒꯠꯄ ꯉꯝꯗꯕꯗꯨꯒ ꯏꯅꯐꯤ ꯑꯁꯦ ꯊꯥꯡꯒꯠꯄ ꯉꯝꯗꯕꯗꯨꯒ ꯀꯅꯥꯅ ꯍꯦꯟꯅ ꯀꯟꯕꯒꯦ ꯍꯥꯏꯕꯗꯣ ꯆꯥꯡꯅꯤꯅꯁꯤ ꯊꯥꯡꯒꯠꯄꯤꯌꯨ
3: ꯍꯦꯔꯥ ꯀꯅꯥꯒꯤ ꯚꯨꯠ ꯄ꯭ꯔꯦꯠ ꯖꯩꯈꯔꯩꯈ ꯈꯣꯒꯣꯞꯄ ꯀꯅꯥꯒꯤ ꯚꯤꯝꯃꯒꯤ ꯃꯤꯡꯗ ꯇꯥꯕꯗ ꯂꯣꯀꯥ ꯂꯣꯛ ꯄꯥꯇꯥꯜ ꯌꯧꯅ ꯍꯧ ꯍꯧꯗꯨꯅ ꯆꯦꯟꯅꯔꯤꯕ ꯌꯦꯔꯥ ꯚꯤꯝ ꯑꯩꯉꯣꯟꯗꯕꯨ ꯅꯪꯒꯤ ꯐꯤ ꯃꯇꯠ ꯃꯆꯥ ꯑꯁꯤ ꯊꯥꯡꯒꯠꯂꯨ ꯍꯥꯏꯕ
1: ꯊꯥꯡꯗ ꯊꯥꯡꯒꯠꯄꯤꯌꯣ ꯆꯥꯡꯗ ꯇꯥꯍꯟꯕꯤꯒꯅ
3: ꯃꯁꯤꯗꯤ ꯊꯥꯡꯕꯨ ꯊꯥꯡꯒꯠꯂꯣꯏ ꯑꯩꯒꯤ ꯁꯣꯔ ꯑꯁꯤꯅ ꯐꯨ ꯂꯥꯎꯅ ꯍꯦꯛ ꯀꯥꯝꯕꯗ ꯁꯨꯅ ꯇꯤꯌꯥ ꯃꯟꯗꯣꯜ ꯑꯁꯤꯗ ꯇꯦꯔꯥ ꯃꯐꯣꯟ ꯄꯥꯏꯕꯒꯨꯝ ꯄꯥꯏꯍꯟꯕꯤꯒꯦ ꯌꯦꯡꯖꯧ ꯀꯥꯝꯕꯤꯒꯦ ꯀꯥꯝꯕꯤꯌꯨꯀꯣ
1: ꯀꯥꯝꯕꯤꯌꯨ ꯀꯥꯝꯕꯤꯌꯨ
3: ಸಾರದನ ನಂಗ ಐಗೆ ಗದಾ ಜಿ ಉಬ್ರ
1: ಅಯ್ಯೋ ಗದಾ ಗದಾ ನೋಕ್ ತುಮ ನೋಕ್ ಸೇನಿ ಫೀ ಮಸಾಮ ಪವ ಥಂಗತ್ ಪಂಗಮಿ ದಬದೋ ಕಂದ್ರಾಬಾ ಕಂದ್ರಾ ಅದು ಗಸು ಗದಾ
3: ಗದಾ ಐ ಸಮರ್ಥ ಅಮರ್ಥ ದುರ್ಗಾಬಾನ್ ಶಿವಬಾನ್ ಅಗ್ನಿಬಾನ್ ಬ್ರಹ್ಮಬಾನ್ ಸತ್ಪಗ ಥೋಂಬಗ ಕಾಪಗ ಸರರರರರ ಕನಾಗಿ ಸುನತಿಯ ಮಂದೋಲಸಿದ ಪುಮ್ಮಂ ಪುಮ್ಮಂ ಮಮನ್ಬ ಗಂಬ ಅಸಿಗುಂಬ ತೇನ್ಗಿ ವಿದ್ಯಾ ಸಿದಿ ಅಯ್ಕೊಯ್ಗಿ ಇನಾವ್ ಪಾರ್ಥ ಅಯ್ಕೊಯ್ಗಿ ಮಸಿನ್ನಿದನ
1: ಮಾನೆ ಅದುದ ಅಯ್ಕೊಯ್ ಇಬುಮೋಯಾಯ್ ಮನಗ ಮನಾಕನ ಉಬಯಾಬ ನತ್ತೆ
3: ಅಯ್ ಅದು ಅಯ್ಗಿದಿ ಪ್ರೋಕ್ ಪ್ರೋಕ್ ಸೆತ್ ಸೆತ್ ದಮ್ ದಮ್ ಹೆಕ್ಕ ಲೋಯ್ಸನ್ ಬಯಾಬ ಗದಾ ಗದಾ ಸಿದ ಹೆಕ್ಕ ತಾಬ ಯಮ್ಮಾಲಿ ಕಾಯ್ನ ಮಾನ್ದಬ್ದೆ ಅದು ಯಾಮ್ ಮಾನನಬ ಗದಾ ಸಿನ ದಮ್ ಲೌನ ಅಂತಂ ಥೋಮ್ ಸೇಬ್ರೋ ಲವೈಲಿಂ ಫುದ್ದಾ
1: ಗದಾ ಹೈಬದ ಜಗತ್ ನಸಿಂಗ್ ಥಾನರಿಬ ಹಲ್ಲಧರ ಬಿರಾಂಸ ಸೈಲ ದ್ರುಜಧೋನ್ ಮಖೋಯ್ ಮರಿಗಿ ಮನುಂಗದಿ ಯಹೊಂದಬದೊ
3: ಓಯ್ ಅಥಾಲಿ ಪಥಾಲಿ ಫನ್ ಫಾ ಫನ್ ಗದಾಗಿ ಬಾಕಸದ ಭಿಮ್ಮೈಗಿ ಲಂಬಾ ಲೈತಿ ಹೈದುನ ಮೋಯ್ ಮರಕ್ತುದ ಐಸಿ ಯಹೊಂದ್ರಿ ನಿನೆ ಖಂಗುನೆ ಮಸಿ ಖಂಗುನೆ
1: ಅದೊ ಗದಾ ಹೈಬ ಅಫವ ಮರಕ ಅದುದ ಯಹೊಂದ್ರವಸು ನಸತ್ ಅದುನನೆ ಫತ್ತಬ ಮರಕ ಅದುದ ಹೇಕ್ ಯಹೊಲ್ಲಿಬದೊ ಪೀಲೆ
3: ಪೀಲು ಪೀಲು ಪೀಲು ನಂಗ ಸಿ ಪೇನಿ ಪೇಲೋ ಹಬ ನಂಗ ಪೇಲೋ ಹಬ
1: ಇಸೌ ಲಾಂಗನ್ಬದ ಸೈತಬಮ ಸೌಗನ್ಬದ ದ್ರುವಾಸ ನೀ ಖನಗನ್ಬದ ರಿಷಿ ಮರಕ್ ತನ್ನಾದ ಲಾಯ್ ಫತ್ತಬ ಅಂಗಾವ ಯಾ ಮಾನಜಬ ಮಹಾದೇವ ಅದುಗನೆ ಮಂಗಾ ಸುಬದು ಸುಲ್ಲೈ ನೀ ಮಖೋಯ್ದೌ ಸಿಕ್ಕನಿ ಹಾಯ್ರೋಯ್ ಲೈ
3: ನೀ ಮಖದೋಯ್ ಸಿಕ್ಕನಿ ಹಾಯ್ಜರೋಯ್ ಲೈ ಕಾಯ್ನ ಖಂಗ್ನಿ ನಂಗ್ ಖಂಗ್ನಿ ಖಂಗ್ದಿ ಖಂಗ್ದನ
1: ಖಂಗಿನ
3: ಕರಿ ಖಂಗಿಬ
1: ಅದು ಫತ್ತಬ ಮರಕ್ತ ಯಾವ ಮೀನ ಗಾಂಗ್ನಬ ಗಮ್ದಬ ಅದು ಮಾಯ್ದ
3: ಕರಿ
1: ಅಯ್ಕೋ ಇಬುಮೋದೋ ಅಯ್ಕೋ ಇಬುಮೋ ಯಾಯ್ಮದೋ ಅದು ಓರಬದೋ ಆಯ್
3: ಫರೆ ಫರೆ ಫರೆ ಫರೆ ಅದು ಮೀನ ಗಾಂಗ್ನಬ ಗಮ್ದಬದೋ ಐ ಓಯ್ ತಾರದೆ ಚಕ್ರ ಚಲು ನಸಕ್ತು ಏನಿಂಗ್ದೆ ಚಕ್ರ ಚಲು
1: ಅದು ಚಕ್ಪಬುದ್ದಿ ಸಚ್ಚರಗೆ ಅದುದ
3: ಅದುದ ಕೈದೋರಬ
1: ಇಮ ಕುಂತಿಗಿ ಮಯಾ ಥಂಗ ಅಮಕ
2: ಹಾಯ್ ಹಾಯ್ ಇಸಾಸಾ
3: ಇಮ
1: ಇಮ
3: ನಸಾ ಖುರುಮ್ ಜರಿ
2: ಯಾಯ್ಮಾ ಇಮಾ ಇಮಾ ಗುವಾ ಫಂದುಬು ಯಾರಬ ನತ್ರ ನಂಗ್ಬು ಯಾಯ್ಮಾ
3: ಎ ಕರಿ ಹೈಬೇ ಇಮಾ
1: ಇಮಾ ನಮೋ ಐ ಹಕ್ ಪುಲಕ್ ಸಿಂಗಿ ಯಾಯ್ಮಾ
3: 하이 마 예군에서 엄마에지 까야다 까는 그런 놈에서
1: 나 타오네 띠 이마도 기자바니
3: 아예 이마도 마도 나 송 남아나비나 떼나 이마도 아이기 이마니네 이마 강문에
1: 강제 아드나 보 코롬자리바니
3: 허리에 그릇나 허리 허리 파이 파이 파이 파이 능 예행게 강근해 드리
2: 야 이마
3: 이마
2: 까리기는 하 꼼자와 아쪽 잡으면 떠오리바디야
3: 예 아깐 바 뱀마이기 보니 따디 깐다바 야다바 이마 아드는 이마
1: 에하 부깐리오 에하 부푸진 너박이 맞다니 이마
2: 야 이마 나이코 나이코 나이코 야 이마
3: 아이 깝세피 아이 꼼세 마시 쫑우 쫑우 이야 쫑우 하이가 깝신 드는 레이네 아이 쫑우 하이가 마세
1: 아이 크리스노
2: 크리스나 크리스나 눈빛 있나 봐
3: 아들이
2: 까리노 야 이마 하잉 파워 릭빛 잘러로이다 봐 랑싹 먹을 쿠크라바마 시임리 봐두나
1: 이모
3: 아이 갑시피 먹을 러시라낭 한나 샷샷 릴루 고 하나 샷샷샷샷 릴거다보니 아유 아이 릴루 하르가 아이 릴루네 아무거 릴루 릴루 아무거 릴루 파레 파레 잔달리니는 한득디 아로이 비따오르기 예행우도 강근이도 홍로일루비 제이 아근이데
2: 야이마 야이마 가리기 말자오로 너는 안두깐 허리 봐두고 못할로 못할로 야이마
3: 아이
2: 못할로니 야이마 난가
3: 나리 브라
1: 따피우 프라나나
3: 이야 아이 난기 프라나나 가도 아무튼 아이코 마두 고위 야나나 보세 마이자오 보세 나친 푸라운 까암드나 아무튼 못할로 아무키 쿠까암드 못할까다보네 못할로
2: 나도 미나 떠봉아 만나티니 야이마
3: 아이 못할로 하르가 마세 이행들을 내네 못할로 하르가
2: 크리스나 오빠 들어봐만
3: 예 이마 마시디 낙뿡낙 파트리바니 뿡낙낙파 낙트릭 핵낙파 야낙낙파 아마가 영비코 이마
2: 하 까리낙파
3: 예 이마 하우지기 파리카 록즈키비도 머드기 폴 하이독서게 독서버리데 이마 또 영비오 이마 마굼바 따톳 따톳 피누피미사 아마나부 잉차비 라이카스나트나부 그럼는 파리카싱이 빵톡뿡 옮겨드리구노 아,
2: 호인이 야이마
1: 이마
3: 에이 힝차비 라이카차 힝차비 라이카차 시네 이마 까마 두르고 시네르가 에코이구 짜톡뿌라 이번이네 이마
1: 나뜨나뜨 이마
3: 아두가 이마 마붕드수 아이네 란비크레드나
2: 란비크레
3: 이마
1: 이봉시키 하드나 와롱제디 에코이디
3: 따따 용타 마타 떠오르네 이마 미사부 그로우 그로우 프록 프록 잡아 넘바 오 몽골이니 낭다 하라게다 헤이 레모
1: 이마 나 고마 못 듣겠네요
3: 나고 레모
1: 나 고마 못 듣겠네요 이마
2: 나 고야 이마 세 나고 하기 비랑이 마로 마타 먹이 와세 헥다다 버 토라버디 야 이마 나 나마 이부 핫버기 빠버도 뽀가다버니 야 이마 강내다네 야 이마
3: 가리 이마
2: 이비마
1: 이마
2: 살로 살로 군도 오빠링 아니단가 하이레이 가나단가 부러우 이마다
1: 파리 이마
3: 이마 까리기노 이마는 것이 힝샤비 시기 따빠트 빵터 미리베시고
2: 이마기 야 이마
3: 이마
2: 나시 마하기 마야시나 이사싱나 코이기 야이 페버타 비나비베도 이봉오 마하나 농담비스노
3: 이마
2: 예후 야 이마 마하기 앙가간다시 데바리 시리 크리스나기 앙가간다마남 아두막
3: 이마
2: 차티 아마기 우톰 오이르바 마굴 아마니
3: 이마
2: 야 이마 마치나 따기 시리 크리스나 이붕오 마하기 마야탕 아두타
3: 아니 시리 크리스나기 마야탕 나떼 나떼 이마 나떼
1: 이마 로이나 부자락 아두 이마 마부
2: 이비마 앙어 버시기 마와세 칵라우루간 이마 레리 버시디 하이 야 이마 낭 파자나 기안타나 잉나 레미나람 간다르바 비바다 이삼삼 헥들로 시나라시 아 이마네 내야 안 보고 나 나오신가도 아무것도 까오르키게 아 짤리 짤리 야 이마 파즈는

행복이 뭐하고 여우드나 행리바 아이기본시니 아한템 해마라니 제비기 컨젤다 라던코 마을 로이통범나 사이랭범 바텀 미시에 마타비리 마탕 더무 로비라시 모이랑템 가비타 제비기

저름 전독 두는 딱 한 지리버시 FM 메가헬스 아무홈 다스미무가다 전독 지리바 아가스완 인팔기 상하이 제네니 하우직 너무 좀 못 봉따라니 되다리 너무 좀 먹기 봐오 다비르시

0: 이봐, 골덕이 미역과 깊이 있는 상비오잖아. 상바자 피시암룸바, 랑시암룸바. 이삼삼나, 아까 하이니무가기, 양부나 대봐. 랑도 한제 가온 오이봐. 아들네 피도 싱주얼가디 암룸바. 룸다가 나도나, 코인남담바. 아들네 모이나 모이라가다 오랭아랑디 와랭아시디인데 알락세라로 엔 하이미노 와르 하디 오파이디가이디네. 피두기 웨르가 케미컬 세 카얌나 마기 아파보 오이로 마기 아타보 오이로 하이 딥 컬러 라이 컬러 기 마퉁이나 코이나 피두기 마퉁데 타우데바 아든 아코이 헤타 상잔데 싱데 수싱 아잉바다 타우데 보일 타우데니 싱지기 벨루 카얌 합토이노 싱시 웨스나 카얌 합토이노 아리 피기 아룸바시게 모기 잉나라 칸다 코이나 시리 하파야레 시타 고야레 하자 타우라가 아두기다 상데바 아두기 상 헤타 상잔데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미기디 신기당 사이토키보다 신기당 팅보다 로이차이 아코이기디 사이토크데 스티야 사마 살롱톡산 하님 폼노 뽑다 아레기 누사다야 토냐 판도가 타마서 거심동데 아데기디 아코이노 와닝이네 때 아레기 코이노 건강함도 상비유 진능도 셈비유 상비유는 제게는 상비유 라이 라간도 소 코이노 파자냐 와스톡토가 비르가 좀 프리 화이트 가슬릿 받음제
1: 어 진 거가 혹시 좀 상해
0: 상해 제게 좀 상해 아니 컬러 컬러 좀 상해 아도 다시 이 모이디 아사이 마수데 헥다 닥에도 판전비 야디 가긴 쿠데 곡테 아니 밤봄도 곡테 바이박도 곡테 아디 진기 포체 신제 아도가 마사마사게 컬러시 상보다 아무보다나 해나 모이기 아만 바상세 아무보다나 해나 파제
2: 꽃 파제 해나
0: 꽃 파제 해나 아니 해디 유니폼 나이 해바 아무보다
2: 상보다
0: 잠만에 좀 잡고도 아따이다디 유니폼 나이디 해바
1: 네 미야마 아코이나 강감다바니고 거기 광판에 담발레 코코세 말라가디 아얌바나 아코이 이마 호이네 숭아레 아듬 훈도 오빠시 탱네고
2: 호이
1: 아도 호직 디시데 상바야라메바
2: 호이 아디 포치 망레바 포르투 부파라가디고 아도 강자닝이세 메익 나이바 상마 마탐다 거기 마판데 로리베세 시디 콕타바 코타바 라이브라가
0: 숨타 마판데 바카 숨타 프로블렘 네테 아듬레 아도 마이기 앙오바 마락타 아마셀리다 레이마수 오이로 아야코 오이로
2: 아도 세페세
0: 아들기 마초기 마기 피고 판도라 말레잖아 아들기 마초다 카타 하마 하레
2: 수레
0: 양상간 아도 아타이기다디 프로블레모 이데
1: 아도 코기 피게 시수 삼나하다 타이나기 무카클레지 푸레 엔칼라세바 아도 무카클레다 좀 상바디야 브라 아도 범
0: 카이기노가 마기 무카클레 마순데 바 마기 피기기 아무범 야오리코 아무보든 로인 코스 아무보나 수수 상가도 카르마 피네 파자데 아드나 아무보더기 얘가 간다 아무보더 맛으로 상대 아무보더는 얌나 무살라가디 거기나 마시 하이카 상절라시라
2: 나타해나 딱 오신바
0: 카라다 오신바 칸나데 카라
2: 콤비레이
0: 고마 콤비레이 고마 상시라 마수도 얘가 거기나 럽리 얘가 딱다 나들가디 아코이네 했다 마기 아무보더는 꼭 상감도 오이수 상감도 파삭 파자데 해
1: 아도 탐발레 코 콤바시디 좀나당 쇼바디야
0: 아 쇼바야
1: 꼭다 브라
0: 꼭데 마파네베도
1: 아 마파네
0: 아도 코이노 마초키당 하피 오코시데 좀 수비요 하지 몸이 아파 안 밤데
2: 밤네 메퉁이나 아디 마초키당 왁탁 레레 탐발레나 타한게 가이세 좀 야이바
0: 키당 합전 비요 키당 야 한 비요 나다가 시기 피시다 좀 수비로 하베서 좀 코이노 덩체
2: 아좀 누가이고 꼭디암 타레 누가이레 도 아이다 코이 칸닝도이세 아디 아코이나 피시 말레나 수도라카도이니 피 시엣나 바야나 아다이다 paisa magi lobagi rate amadi laini da na ha di paisa yam chaur ga di mukha lagado ni ba do mai rain se kya mukamai le che
0: phi da ma khoi na sura ga lupa sanga da gina lising ama yo phata ba da dum adum lo
2: adu di khoi gi mi mana adum an ba ma lai ru ba bu su adu na di am oje ba
0: khoi oje
1: hai nei da na muka phi sim da bu sura sura ga adum han bol ya na ma su sanga sanga ga yam nung ai sa mai na ma pa nai ba khoi na sisin na ba ya adre ha ba di mal le na lai ra ga se sumai na nong na mu halan ba se ta ba de am nung ai se do ᱡᱮ ᱯᱷᱤᱵᱩᱫᱤ ᱢᱟᱭᱟᱢ ᱟᱢᱥᱩ ᱞᱮᱭᱟᱫᱚ ᱠᱟᱨᱟᱢ ᱠᱟᱨᱟᱢ ᱵᱟ ᱯᱷᱤᱱᱟ ᱭᱟᱢ ᱞᱟᱭ ᱥᱟᱝᱵᱤ ᱚᱱᱟ ᱞᱟᱠᱚ
0: ᱥᱟᱝᱵᱤ ᱞᱟᱠᱚ ᱥᱮ ᱠᱷᱚᱭ ᱤᱱᱟ ᱯᱷᱤ ᱢᱩᱠᱟᱨᱟᱱᱤ ᱠᱩᱢᱵᱟ ᱟᱹᱱᱤ ᱠᱷᱚᱭ ᱜᱤ ᱢᱟᱱ ᱞᱟᱵᱚ ᱠᱩᱢᱵᱟ ᱟᱫᱮᱜᱤ ᱣᱟᱱ ᱯᱟᱭᱜᱟ ᱢᱩᱠᱟᱜᱟ ᱯᱷᱮᱱ ᱵᱟᱜᱟ ᱥᱮ ᱥᱟᱝᱵᱟᱫᱟ ᱦᱟᱱ ᱵᱟ ᱥᱟᱝᱵᱟᱫᱟ ᱦᱤᱛᱟ ᱵᱚᱱ ᱞᱟ ᱠᱷᱩᱡᱩ ᱠᱷᱩᱡᱩ ᱥᱩᱭ ᱥᱩᱭ ᱵᱚᱠᱚ ᱟᱫᱚ ᱠᱷᱚᱭ ᱱᱟ ᱢᱟᱛᱟ ᱫᱚᱫᱤ ᱠᱷᱟᱝ ᱫᱟ ᱵᱟᱭᱱᱟ
2: ᱭᱟᱫᱨᱮ ᱠᱷᱟᱞᱚ ᱵᱚ
0: ᱭᱟᱫᱨᱮ ᱠᱷᱟᱞᱚ ᱨᱮ ᱟᱫᱟ ᱠᱷᱚᱭ ᱱᱤ ᱦᱤᱫᱟᱠ ᱥᱮ ᱠᱮᱢᱤᱠᱮᱞ ᱥᱮ ᱞᱚᱭᱱ ᱞᱚᱭᱱ ᱵᱚᱭ ᱛᱚ ᱵᱚᱞᱚ ᱨᱮ ᱱᱮ ᱠᱤᱛᱟᱝ ᱠᱤᱛᱟᱝ ᱫᱩᱢ ᱵᱩᱞ ᱢᱩ ᱥᱟᱨᱟᱯ ᱯᱟᱫᱟ
2: ᱮᱥᱮ ᱫᱟᱭ ᱛᱟᱵᱚᱱ ᱥᱚᱝᱫᱮ ᱵᱟᱝ ᱟᱫᱚ ᱱᱤᱥᱛᱤ ᱛᱟᱯᱚ ᱫᱮ ᱠᱷᱟᱨ ᱥᱟᱯᱟᱭ ᱵᱟ ᱟᱦᱟᱢ ᱢᱟᱛᱟᱢ ᱫᱟᱫᱤ ᱟᱠᱷᱚᱭᱱᱟ ᱠᱷᱟᱝ ᱫᱮ
3: ᱢᱮᱥ ᱥᱟᱢ ᱨᱮ ᱟᱯᱱᱟ ᱠᱷᱟᱝ ᱫᱤᱝ ᱮᱫᱟ
0: ᱠᱷᱟᱝ ᱫᱤᱝ ᱮᱫᱟ ᱫᱤ ᱥᱟᱢᱟᱱ ᱢᱩᱥᱟᱨ ᱡᱩᱨᱩ ᱡᱩ ᱥᱟᱱᱡᱤᱢ ᱱᱟ ᱵᱮᱨᱟ ᱠᱟᱭ ᱦᱮᱵᱟ ᱟᱫᱚ ᱦᱩᱡᱤᱠ ᱛᱤ ᱦᱟᱭᱨᱟ ᱦᱟᱭᱨᱟ ᱪᱟᱣᱨᱟ ᱛᱟᱨᱚ ᱠᱷᱟᱝ ᱮ ᱟᱣ
1: ᱟᱫᱚᱜᱟ ᱢᱩᱠ ᱠᱷᱟᱝᱡᱮ ᱱᱤᱝᱤ ᱥᱮ ᱠᱚᱜᱤ ᱵᱷᱮᱡᱤᱴᱮᱵᱞ ᱢᱟᱱᱫᱟᱭ ᱥᱮ ᱢᱟᱱᱟ ᱢᱟᱥᱤᱝ ᱠᱟᱨᱟᱢ ᱠᱟᱨᱟᱢ ᱥᱤᱡᱤᱱ ᱱᱟᱜᱤ ᱢᱟᱨᱩ ᱦᱚᱭᱱᱟ
0: ᱟᱠᱷᱚᱭ ᱱᱤ ᱠᱟᱢᱯᱚᱭᱥᱟ ᱨᱟᱜᱟ ᱠᱷᱚᱭ ᱠᱟᱢᱯᱚᱭ ᱢᱟᱠᱩ ᱟᱫᱮᱜᱤ ᱟᱠᱷᱚᱭ ᱜᱤ ᱦᱟᱭᱴᱩᱯ ᱢᱟᱠᱩ
2: ᱟᱜᱮ ᱟᱢ ᱪᱩᱜᱩᱱ ᱵᱟ ᱯᱚᱪᱤ
0: ᱥᱚᱢᱢᱟᱱ ᱟᱫᱮᱜᱤ ᱭᱚᱝᱥᱟᱠ ᱢᱟᱠᱩ ᱟᱫᱩᱱᱟ ᱫᱟᱭ ᱛᱚᱱᱟᱵᱟ ᱞᱟᱯᱷᱚᱭ ᱢᱟᱠᱩ ᱥᱤᱱᱟ ᱞᱟᱯᱷᱚᱭ ᱠᱟᱝᱦᱟᱞᱟᱜ ᱩᱴ ᱚᱞᱟᱜᱟ ᱠᱩᱢ ᱦᱟᱭᱱᱟ ᱠᱩᱢ ᱫᱟᱭ ᱱᱟᱢᱞᱮ ᱱᱚᱢᱟᱝ ᱠᱷᱟᱢᱟᱢ ᱵᱟ ᱢᱟᱱᱟᱢᱟ
2: ᱢᱟᱱᱟᱥᱮ
0: ᱥᱤᱜᱤ ᱢᱟᱱᱟᱥᱮ ᱱᱚᱢᱟᱝ ᱠᱷᱟᱢᱟᱱ ᱵᱟᱱᱮ ᱟᱫᱚ ᱟᱫᱚ ᱟᱥᱤᱱᱟ ᱯᱟᱛᱷᱟᱨᱟᱜᱟ ᱠᱚ ᱯᱷᱟᱢᱤᱥᱮ ᱥᱮ ᱥᱮᱢᱟᱜᱟ ᱠᱚᱭᱱᱟ ᱥᱩᱢᱟᱭ ᱛᱟᱨᱚ ᱥᱟᱝᱜᱮ ᱟᱫᱩᱝᱟ ᱥᱟᱭᱜᱮᱭᱱᱟ ᱠᱚᱭᱱᱟ ᱩᱛᱤ ᱛᱷᱚᱝ ᱵᱟᱛᱷᱟᱠᱯᱟᱫᱟ ᱥᱩᱫᱤ ᱵᱮᱠᱮᱯ ᱛᱷᱟᱭᱡᱟᱱᱟ ᱥᱚᱭᱫᱤ ᱵᱟᱭᱜᱟ ᱛᱟᱜᱤ ᱵᱚᱦᱩᱛ ᱛᱟ ᱠᱚᱭᱱᱟ ᱞᱟᱯᱷᱩ ᱥᱟᱱᱟᱝᱜᱤ ᱟᱫᱮᱜᱤ ᱞᱟᱯᱷᱩ ᱢᱟᱠᱩ ᱩᱛᱚ ᱟᱫᱩᱱᱟ ᱤᱱᱟ ᱛᱟᱢᱥᱮ ᱞᱮᱠ ᱤᱱᱟ ᱥᱟᱢ ᱢᱟᱠᱷᱟᱞᱟᱢ ᱥᱩᱞᱮᱭ ᱛᱤᱱ ᱢᱟᱛᱷᱤ ᱟᱫᱩᱱᱟ ᱥᱩᱢ ᱥᱟᱝᱜᱮ
2: ᱭᱟᱢ ᱢᱟᱝᱦᱟᱱᱨᱮ ᱠᱚ ᱦᱟᱭᱵᱟᱫᱤ ᱜᱟᱥᱟᱭᱜᱤ ᱦᱟᱭᱨᱟ ᱢᱟᱠᱩ ᱠᱚᱭᱜᱤ ᱠᱟᱯᱚᱭ ᱢᱟᱠᱩ ᱜᱟᱥᱮ ᱠᱚᱭᱫᱤ ᱥᱟᱨᱟᱜᱟ ᱫᱩᱢᱞᱟᱝ ᱛᱷᱩᱭᱤᱱᱤ
1: ᱞᱟᱯᱷᱩᱭ ᱥᱩᱱᱤ
2: ᱞᱟᱯᱷᱩᱭ ᱥᱩ ᱛᱩᱝᱟᱭ ᱱᱮ ᱢᱟᱛᱩᱜᱤ ᱠᱟᱱᱟᱵ ᱢᱮᱢ ᱞᱚᱨᱟᱢᱤᱱᱮ ᱵᱟᱠᱚ ᱥᱤᱱᱮ ᱥᱤᱱᱮ ᱩᱨᱟᱭ ᱨᱚᱢᱱᱟ ᱥᱟᱝᱵᱟ ᱠᱚᱴᱚᱱᱱᱟ ᱥᱟᱝᱵᱟᱥᱤᱜᱟ ᱛᱤᱠᱷᱮᱱᱮ ᱠᱚ ᱢᱟᱥᱩᱫᱤ ᱟᱢᱟᱛᱟᱱᱮ ᱵᱟ ᱩᱨᱟᱭ ᱨᱚᱢᱥᱮ ᱟᱫᱚ ᱥᱩ ᱢᱩᱠᱟᱫᱟ ᱥᱟᱝ
1: yang pasal emas susu, yang cakis susu yang se. Yang saksi, cotton dah sang baga muka dah sang baga, jangan tinggal nak drama.
3: Aduh di ngasagi urai rum dah sudu ngai dek cotton dah sang baga, kan kena ikut cotton dah sang baga sih kan.
0: Silik ni helle fajar
3: lah. Silik ni mangan malai kan.
1: Sang baya hai, bagi wani mai mangan tu yau dia ba, harang bado. Muka dah dia am fajar ba. Langjam dah sang baga budi muka dah sang mana yang helle ko fajar ba.
3: Aduh kan muka kau ni mukang zani ngisi kau ni chemical dye sih kan, natural dye, vegetable dye sih kan, sang baga matam dah proses dah kari kari kene balai aduh kan.
0: Amat itu sih macam ni PC, wait olaga, isi olaga, kita apa kata dulu lotion bayar. Punga magi mandung bayar. Complete loy mai lotion benda. Aduga, hujung ni busy table saya jadi food pada dah punga home. Aduh, matang matang aduh no madi whole day, matang udah bayar.
3: Aduh, olaga di magi mama suka kenera mana
0: bayar. Aduh, mama yang kene.
1: Aduh, sih mana hilai di sini? Sih susu sih napa?
0: Oh, sih sih dah itu benda.
1: Oh, mana kemana?
0: Aduh, so asih tu suka olaga bol tau deh. Aduh, macam tu sang deh.
1: Oh, magi sih.
0: Oh, magi pungsin asuk pulani, ama pulani, ani pulani, pulak ama tung dah muk. Zuma matung dah aduga muk dai tau tu.
3: Aku ni di tab di hek dai bako. Mina piyol aku matam dah sih na vegetable dai ni, aduh nama manhili ni hai ba. Aku ni di kang dokar di nama vegetable dai ni. Aku
1: ni di
3: masuki masu amani tu kan ba. Aduh ngasih aku ni sih mufum sih dah lau pada gidi vegetable dai dah nak kari hek na proses angi, aduga pi dah kana benda kari no. Aduga amuk su chemical dai dah nak kai dah week. Kamai tu week kang jari am nungai ko priwala nungai jani ngasi sila pa sa
1: ado isa kaya oi bira banno family ki sugra hai bio
0: isa nupi ani nupa an puro bira ji ste de wa din ya kan printing da dying da
3: printing da ado di biya na huji huji tawri ba thabak thawram si da di pura support phang ye ne ko di
0: full support phang jai Kangde have the call. Hakchai roga sune. Sinta takfi ba hai badan. Masya na na ba hai
3: badan.
0: Mingon da idinga ngro dia pote ba.
1: Sagi makada maya mum se thabok bi biri da na kwa. Ado ma khoi sin ti tong an na ga tau gi ba ga su yaw ra ba.
0: Tau an na tau ba ga yaw re. Kai bulam jaw gi tau ba ho kre. Yam nungai re akoin hai phol da tau ra ga. Nui na sumai tau ba se khoi yam nungai. Nui na hang ko tin thong laung hang na gan lam.
1: Khoi khang de ba. Nu ma hang o dum tang la ken. Ado ko si su kana ko mana tam jagi
0: hai la ki. Lai adu ma khoin na thong hang hang de.

아카스바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기 도름따비리버 콰이 쿠딩부 암흑크 한나 따람 녹절이 하우직 봉포마 시다 암흑 부둔 락절이 마니프리 플미세이 그돌기 아한 부인의 로크절이 오이름레 마학드먹 플미시드기 공라일락밤 디네셜마기 나이톰 콘젤다 사친드라 독점나 세령바 게트 아마디 돈번 세랑바 이세니 담이나씨

한자리바 이사야 시가 로이나나 땅카가 시기 오이나 마니프리 필름 세일 안톡자바 마땅에서 로신자리 아돔나 토롬타 비리바시 FM 메가 헐사 모험 다스믹 망아드 산톡자리바 아가스바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이 하우직 풍파마시다 웨스턴 뮤직 토롬기다 먹다 이코이게 나운서 라이슘 비지아다 시나자리

0: 하오기 그 당시 혼자 마음에 들래
1: 자기
0: 마신데
1: 암살라 보이 맛둥이나
0: 허이 허이 맞으면 저 외계장 관리 아도가 짜닝 바디 아이 양 짜닝이 아 현재는 잡지 농해 농해 있다 봐 아주는 소멸하가 세 개야 여기서 미네 바돈 또 보다 아이 디 엄비로 농 하이버데 미 사오해 봐 그이노네 그리 한 옷이고 싹싸오 하래게 잡이 야디야 와주 그리 자리 힘게나 농네 또
1: 아도
0: 아주나
1: 오자 아도가 마카타 바시나 오자기 로이나 베기 밍수 판비 오도가
0: 허이
1: 이차 싱나 가야 수바노 카리
0: 마시
1: 카리 또 우리 하이브도스 탁비 오자
0: 아이게 로이네 비시나 에코 아드와이니 마이탐니오니 아두가 샤위 카위 아두게 이사 오흠니 누피 아니 누파 아마니 아두 모이세 고멘 타박감도 떡데 아두게 아두옴비 누피 마차시메디 사나바다 아두게 CRPF다 다이군도 사나바니 마시 아두 차트루레 마두 고글메달리스 오이베니 아두 마부지 타박독 토하게 유험될게 있게 놓을래래 저희 니팔마판 타박도 오르래. 아, 저기, 마시에 말레이, 마시에주, 테크니컬 개노마, 차드노 떠오리예. 라이라수고, 맨 타박이 없는 떠오야디. 아, 아이는 중검자 혹드래. 아, 저 이사노파, 아한, 마주, 오자지, 파노쿠이나, 프라이빗 스쿨이다. 오이람바데기, 프라이빗 스쿨로서 못 그래. 아, 저, 곤당다 마우지, 메이테이기에,
1: 라이닝
0: 라닝라촌,
1: 라이쇼.
0: 이라피바군바, 아, 저, 싹, 통보가서 떠오해. 아, 난 떠오르고, 숨레리.
1: 자다 항전닝 바세 코기 알로 실락파 세니어 시티즌 오이럭파세 마시다이 시다 이사다 파보 하이바타레 세니어 시티즌 싱기다막타 랭악나 카리카리 토닝 발레이파 아두가 마얌 싱시기 시니어 시티즌 싱기 카직탕 피범 파나나바 마코이다 카리카리 쿠동자바 피하닝 발레이바
0: 마시 야마 칼리 오제게 마타마스다 코이 올에 가이나수 야마 토위 토위 바세 아마롬데지 야마 파이 아두부 마시게 하이네 비시나 야암나 첨사 가르가디 콘당다 이코이기 안기 마욤 마저 동안함 라가디 이몽만농다 마사 마수징나 네글레 카르 도브라카드라 하이베지 아이암나 칼리 후지에 코이나 파마이 베지 알로 샬라브리나 타바가데이 또 무슨 야미 기래 마판 또 무슨 기래 사이클지 아이 말롬데기나 바자르 보고지 킬로미터 니파네 노무다 안데르 파고 토봉가 멤미 후직대 노무 보고 토봉남들 사이칸 토부조 응아지메 사오래 아주나 방근지 초록번이나 뿐인다 한 부지 얌라에 얌 할레나 한 거위에서 준비자니 아주 응앙진기나 이코이 세바얌 더니니 비제피탁 아주 얌나다 허니니 아이딩 학내잖아 학내니니 아주기 오래 되나보다 모이나 아이코부 누시다바 나도 욕닝다 보기 비범지 라게디 마치 얌노와 까이라까다 범 말이 아주 그 이번 한 월에가 수이차이기 그노시 마치 보고 락내리시 현재력 보디기 강문감도 보디기 외람 거자인 칼리 아주 나이는 얌노 밤저버디 마치 아이네수 아수금 범미오이 생기다 마땅 얌노 빵닝이 아이네수 코이기 라이카이기 미생도다 기탕 한 월에보다 아이네 상공 강대사 강대 베스코 강대 라포이 강대 살라가 비루버쇼 야위 아제 피디피닝아가 살루르가 거리 하락하다기에 아니 한우를 벌써 아니오지 코 안쪽에 바보 먹고 판매해 먹고 보자마자 아나 얘가 벌써 잘라 줘 기자범에 야외 하이디 미는 농나 그래 보죠 마지 바보 판명자이니까 하이군 봐 하락하더라 하이군 날 벌써 하이디 보완이 아니 번제리지 능나 아주 하락보다 미미 가지고 보자 하이군에서 봐 아주가 비전인 밖에 와준이다 비전인 건 나한테 내려서 비전인 봐 아우 봄정매도 아니 자네가 입에서 많이나 마 자네가 온거니까 아이 주지 이산징 라에르가 그게 너 프로포다 하러 오는 거이 내가 이 안가 아무튼나 부분이 사는 분이 하여튼 그리 몸땅 부럽고도 어동 남만 야면 칼래야 어동 음식 해가지고 마는 불에 봐 미리 비에서 비에게 너무 부럽고서 맞아 이 우선 와이 계속 양도 탐고 있어 토해 아주나 알고래 보시지 그래 민웅시 레비바 마민마나 아이우시 나 누마이티 야 누마이티 와강 무자케 너무 떠오르시 야나니 아 저기 민나 누마이티 저기 안 오페이시니 꼭 무실레이 마신 안 건다 한 몸라에 아 저기 그래래케 이만해 무슨 주 아야만해 주 레이히드레 이만해 보 아기 컨템포러리 라이에 보다 민나 보 레이트레 그래 아이데기 그 아드와이 되기 가니까 아무 잘 있더래. 아주 거의 아드와이 되 줄라이 버치 얌네 레이버티 도움더니 도움더 레이레 이마네브 레이트래 호지. 레이트래 하디 띠나 버튼 놓아이 버도. 얌네 레이트래. 아두나 호지 아니 좀 간절히지. 뭐 야무지게 야이 편안해 봐. ahne pechidi jamna halla bani minung siji khare lebiu aduga pisa pitha khangde saba khangde saungjana bohone biba mi usel lagta pechi som hele he an ka hai bam he hai pechi masin haya ningde hai ra chu an an na de lagbiu an na de masam ka ke ka de sam ka pa kangbun chu hai ba bu ai ge sam ji khare ka piu hai hai de e ipon ya na ka wa ipon ya na ka wa na ang jing du na moi de pam le to ga ipon na na ka piu ka hai ba o song le nu si ga ba ka no ka si chu yao le a zu ne khoi ji ngao shen ne ba ya de le wo ji bu wang ang ning ga de le to a du na ma sai ji tham wei ji ishora ning ma rom da sum sang ya le wari la ri ta ba cha ning ge ka na gu ma na wari la ri ta ra ga wari bo sha da sa le ba chu pa mak de le a zu ne khoi na ishora ka da ji le ba ge do thi ba chao re khoi ji ang ang wo ding ji chao na ai ji la ri chi dharma ge la ri ka ji khar pa ni ye
1: ba o cha khoi ki lai pa hai ba se isa gi shin pha ma ma oi na oi ba ya ga dra hai ba si ma tang da o cha na lai pa gi hiram si da ma tang kui na o cha oi bi rak pa ni na
0: ho ga
1: kha ji tang tham bi
0: masige chenpamase khoge kitangde odwaye manipur gumba khara lamdadi appreciation ji kitang wat kitang ma ge laye pa ma bu janme thaget pa ma tinda ta aduge regard ji am tawi thaje bi laye pa mi di dharma kairam ma ma chum ma chalam gani hai ba sim ma yam thaje ai khoi no oi de bo wa ngang ngo ba ja mi na ngang ngang ning di ye o ja hui di chum na chum lai bi yo dharma kai bi gano ma yam na noi bu lu na chaw ba ni lem gra ba thapak ni laye pa ba se mi na ngam na chaw thapak ni mi li sim ma lai bi ma nung da mi ama kha tong laye ka ni ma se atang ba po ni hai bi ya ba aduna hai ba chi khang bi ba mi di yaw le chai kun kun tha ji ki manung ji da ahong ya ma lae ma du ge la ye pa mi ma sing ya mai angang ma sing la ye pa yam le re ajuna khuje ki da la ye pa da phang ni pa paisa ji phang ni pa se phang ne ba ai de piu pa paisa ji ma yam le piram me ba ai de ma man chom ba hai te ba min ha ya ba aji ge khare ya ne lo bi ya da ai khang de mo ai khare piram mo ai ngarang wa ba dong si wa de ai ge ko loi ka ore ka hai ku mi jam hai ge le ba ngarang di yang wa ba ahing nong ya yi ni aju lo wa la ka de da ra ra lo wa la ka de ma ban ka ya no khang de na ka pi ni mo khare piram mo ke hai ku ba tau ge le ba aju ne min ai ji kitang u sita ba ma le aju bu hai ri ba si taung na taung na ai de go me ge ta ba ma sa si ma phang ja ho ba asai ne chumang de panje ki bi ta mu thabak phangni lai ye unu chara he ni ya da hai bi bdo ai ma du ka da da bwa ni hai bu hai ra di ka na ma lak chen ni chen gi wa ga da ti hoi chen gi wa ga na ti lai ye pa she ai gi chao khan na ba ni lai ba ma chao kha pa she a di yong di ya de kalser yong ta bi ya de hai bi bhab ta kan na pu jar ga ma si gi chen ba ma si tu boi na koi thi thi ra ga la wa in phang khang ta na thi ra ga na lai ye pa che tam ja ba ni ajuna sidake khara phangjarak pa gomeng thaba amasu phangjaba china aingasi yamna line emung se thapang amje isai so jingina thapak chaung dongje da bewani aju aina che tongjan jaba lic yongje ba ai yamna kan hono je yana khal
1: aduga ocha koi matam kuina su lai pagi sinfam da lai birak pa oja moina satra singh hai batare mairoshi me amsu takti tambira pagi thabak su adu ma haujik su makhata na chathari na takpi bani oja do oja lai ek pahai ba hiram sida matam kui na oja obi rak pa aduga ibagi sin pham sida su lairik me amma ma phombi khara bani na kari gumba koi ki organization natragana lengak na mana mathum sing pibi ki balai ra brau jana phangbi ki balai ra ga di khajik ta
0: mesi ge thapa si thoido na ai awar si thoido na chu ai na pa mu de ai na chu ngam je de ai di informative chu khara wali ste ki wor de phang de organization ma cha ma cha na ga pibi ti yam yau khre kari gumba yut congress ne wi bu gumba cpi group ne to bu gumba ewat lairi wena phangba chen wena phangba port wena phangba di masa masu yam yau khre ad aso bu ste ki wena phangba di amate yau di ai es men ha bu ai na tok je pa ta ma yam de pen bi ba thaget bi ba chen do mai wele ne do mai lou ja de
1: yam nungai che ko i tang kak ani thok na o ja ga lai pa hairi ba hiram sita o ja o birak pa adu gi punchi gi tang kak ya gi wari me ama ma libiram ba o ja ko gi tongan tongan ba o ja gi horak pa punchi da thengna rak pa wa nungai gi wari me amam leaning ba gi ko gi li ba gi matam si ji tangkak anisina loiba yaba natte adubu mathangi khudong chaba amada akaspani father lak laga mu wari sanabagi tanja tu lojake nasigi oinati kainanabagi tanja tu lojake aroi boina ocha namai rak pam.

0: 있지. 뭐 시다 카페야보다 코네 타이밍 사잠다 바쁘야이 거.
1: 응.
0: 뭐 방금 무슨 말 나이. 저 이미다 클럽에 카페야이. 저기 레이버 코네 인게 라이지 코네 컨트롤 통한다. 아 시게 하리바 코네 이미다 클럽이 마팡다 카피게 알거나 마치 그람 마니즈네 신 따라 좀 한다 보니 아들도 코네 거기 인게 라이나 소헌 기버 철옥 싱자. 마치 얌 투노 거기 파겟 뻥함나 봐 해봤다. 세기 때문에 거는 힘이 있어 갖고 볼어 무슨 나비야. 이니 거는 힘이 있으면 야구 야이 거. 거는 세 힘이 실 가줄라 이 어디 통한 동안 봐 거기 지 파이 거라 이 아들이 하파 갈라 이 거. 힘이 실 비에서 갖다니 뭐지 거. 지금 뭐든지 인간의 까파 맞던지다. 하피바. 아들은 심리터 아마 코딩이 그나 그람 곰들 아가는 그람 아무기 상 합거니. 아들 마히 곰불아 아가는 이메일 아무기 상다 합비거니. 소화도는 인간라이즈가 아니지 뿐나 까파우르가디 인간라이게 텐지 시작하라니. 그리고 힘이 세신나마기 아 가판창하가래 호바 거기 강닝강리 더부긴지 마기 마친장 얌투나 숑가가 마기 마나지 박토로파 아들 마나지 사후발라보다 마시 양나 마땡팡이 하이 마살라니지 코네 테비로 도가마도 아 카피레 그디 쇼이드는가 사기 강이 뭐 콜리바 놀루나바 뭐 예능 흘렀더나 코나 사모 우파바 파고마 외방간 군이 아니 탐자게
1: 한담모 로커처리바 치티에시나 이쇼크 마칼레 카이데기 모이랑템 뱀뱀나 타비럭바 치티니 나시기 치티 마싱나 망아슈바 치티 오이게도이니 이비럭리바 뱀뱀기 와롤시 따톤 나찰나 나찰기 인콜다 꽈팜비 아니캅 타자바니 마풍마레 파레 차히수 얌레 아두보 라이벡티바디 마판디 사틀가 마헤디 아마타 오이방암데 마시부 카리 왓파나 노 하이베도 무탕 타피럭 라가디 나찰나 푼시기 카우저로이 하이비럭파니
0: 하네 꽈지 마니 보다 좀 아코나 수 하벳 나 타바 미싱 양나보다 우보다 좀 반바 아동감면에 롱어레 아더보 코나 마판디 파자나 사라가 마기 마히 온 망감다 바이브치 코이가 사이 코나 데스코 스기 마당나 마즈나이다 그래
1: 하이
0: 아더 마시다 마루에나 코나 마판 사락파 하이블럭파기 마담지다 코이 아이사이 판제기바 포스퍼러스카 포타시움고자 시암다 까오 아더가 나이트로젠지 오이디 헤비드 나티 마티 아더가 코나 포스퍼러스카 포타스카지 마시 카르남나 야오바 마기 마루이나 거기 거기 포타시움 많이 봐 하루 그냥 지금 하피 보고 그리고 슈퍼 거기 싱글 슈퍼 포스펫 마치 과기 뭐 공기 코스다 put a humari kumagi satuo ga magi marana hek lera modam za ga jum da kitam hogai biraga
1: hoi
0: kana super ji sa hi ma da ki ji amma kum gi sa ga do pada sa na pawam gi sa ada ko ne ta ngai badana super ga pada sa ji phachana lai nong ji da happy re ga lai bak ji ko khai bi ki da bani ada da ma ka i chup chan mangam gi na ba ko ne half ga ga ji yuri ada yam pa na ki ji ma khai ma kram happy ba
1: hoi
0: ma di kwa di wa ang kram ni na ko hi da ka pu bi ya ro
1: mm
0: ma khong da ma gi ma chi ba chin ja khra happy ba phai ᱛᱚᱱᱭᱟ ᱞᱚᱱᱮ ᱱᱟ ᱠᱚᱱᱟ ᱱᱟᱢᱟᱜᱟᱫᱤ ᱠᱚᱱᱟ ᱱᱤᱢᱠᱮ ᱠᱩᱢᱵᱟ ᱠᱷᱟᱨᱟ ᱫᱩᱢ ᱠᱮᱡᱤ ᱟᱢᱟ ᱠᱩᱢᱵᱟᱱᱤ ᱠᱚᱢᱟ ᱫᱩᱢ ᱭᱟ ᱵᱤᱵᱤᱭᱟᱭ ᱟᱫᱚ ᱜᱚ ᱞᱚᱱᱮ ᱱᱟ ᱠᱚᱱᱟ ᱠᱮᱞᱥᱤ ᱯᱨᱤᱱᱴ ᱜᱟᱱᱟ ᱞᱟᱭᱠᱚ ᱠᱮᱞᱥᱮᱝ ᱢᱤᱥᱨᱚ ᱭᱟᱣᱵᱟ ᱟᱫᱚ ᱥᱤᱜᱩᱢᱵᱟ ᱠᱮᱞᱥᱮᱝ ᱢᱤᱥᱨᱚ ᱭᱟᱣᱜᱩᱡᱮ ᱠᱮᱡᱤ ᱢᱚᱠᱷᱟᱭ ᱢᱚᱠᱨᱮ ᱢᱩᱠᱟ ᱠᱚᱱᱮ ᱯᱩᱞᱚᱯᱱᱟ ᱢᱤᱠᱥᱴ ᱚᱯᱥᱚᱱ ᱨᱟᱜᱟ ᱛᱚᱥᱟᱱ ᱢᱤᱱᱟᱨᱟᱜᱟ ᱢᱟᱜᱤ ᱢᱚᱠᱷᱚᱝᱜᱮ ᱠᱚᱭ ᱵᱤᱫᱟ ᱥᱟᱦᱤ ᱠᱷᱩᱫᱤᱝᱜᱮ ᱚᱢ ᱦᱟᱯᱤ ᱨᱟᱜᱟᱫᱤ ᱥᱤᱜᱩᱢᱵᱟ ᱦᱟᱭ ᱠᱚᱭ ᱜᱩᱱᱫᱟ ᱵᱮᱡᱟᱜᱤ ᱠᱚᱱᱮ ᱠᱟᱨᱢᱟ ᱠᱟᱭᱛᱤ ᱠᱟᱱ ᱢᱚᱝᱜᱟᱢ ᱢᱩᱫᱟᱭ ᱱᱟᱭ ᱛᱷᱟᱢᱡᱟᱜᱤ
1: ᱛᱟᱛᱚᱱ ᱠᱟᱯᱷᱚᱭ ᱯᱟᱢᱵᱤ ᱟᱢᱟ ᱪᱟᱦᱤ ᱢᱟᱨᱤ ᱢᱟᱝᱟᱫᱤ ᱥᱩᱨᱮ ᱯᱷᱟᱡᱟᱱᱟ ᱯᱟᱱᱵᱟ ᱟᱫᱩᱵᱩ ᱪᱟᱦᱤ ᱠᱷᱩᱫᱤᱝᱜᱤ ᱦᱮᱠᱛᱟ ᱪᱮᱠᱷᱟᱭᱵᱟ ᱟᱫᱩᱜᱟ ᱯᱩᱢᱥᱤᱞᱚᱠᱯᱟ ᱥᱤᱝᱥᱤ ᱭᱟᱢᱱᱟ ᱛᱚᱭᱱᱟ ᱛᱮᱝᱱᱟᱡᱟᱭ ᱢᱟᱥᱤᱫᱟᱜᱮ ᱠᱷᱩᱭᱱᱟ ᱠᱟᱨᱟᱢᱱᱟ ᱱᱟᱜ ᱛᱷᱚᱠᱟᱫᱟᱜᱮ ᱦᱟᱭᱵᱟᱫᱩ ᱟᱢᱩᱛᱟᱝ ᱛᱟᱠᱯᱤᱨᱟᱠᱯᱟ ᱯᱟᱢᱡᱟᱭ ᱦᱟᱭᱱᱟ ᱪᱤᱛᱷᱤ ᱤᱨᱟᱜᱟ ᱛᱷᱟᱵᱤᱨᱟᱠᱞᱤᱵᱟ ᱥᱤᱱᱟ ᱦᱟᱭᱨᱚᱠ ᱯᱟᱴᱨᱤ ᱠᱟᱵᱚᱞᱮ ᱠᱟᱭᱫᱮᱜᱤ ᱛᱚᱢᱵᱟ ᱱᱟᱣᱨᱮᱢᱱᱟ ᱛᱷᱟᱵᱤᱨᱟᱠᱯᱟ ᱪᱤᱛᱷᱤᱱᱤ
0: ᱠᱷᱩᱭᱱᱟ ᱠᱟᱢᱯᱷᱚᱭᱡᱮ ᱠᱚᱭ ᱢᱟᱱᱤᱯᱩᱨ ᱜᱮᱭᱱᱟ koi koi kire gani mai ki mun ma matam sa ba matam ji no ng ma yo ma matam ta gan le
1: hoi
0: adana maram ma kan da koi composition ma sa gam ti har le adana ma gi mana da kari da naram ba lip sport ko da gi se koi ni track nose kan da mana da kha ma ko po to ma am ji ma ji hai de lo ma ko kham jal le hoi adana hai gi nakan nakan jing ji da ki muram murap ta ro kha ba si gi le na ji am tagali ase ko ne thano sai zo khang nei adra hai ba thano se phut ta yam tagan ba haina mulak pa tan da kari na ba kan da nong ju tha ga mayok na po duoi ba ni da adra hai ba thano ske ji ko na propin ne nam du lai ko mo ye propin ne 70% nam lai ma du ka pa yam bai adra propin ne 70% ji ma ji pa ugdar ni adra gram kun tha ge sang je sing de tra ma lo ro kan da ko na nong

0: 궁금 기 더우름 따비리 아도는 동안 바 마칼 마찰 기 더우름 가야 따비리 바시 아카스바니 인팔다기니
1: 카이드라 시대 얌 나나
2: 나진 카이가 HIV 테스트 오르게 더우바
1: 카이기는 나바니 디 HIV 테스트 오도이데
2: 이바니 로 호우마기 아한 마신 하이나 크레 아다 이바니 HIV 테스트 오토 오세나 하이나람바
1: 나바니 디 얌 쿠이레 다이네 칸나락바 아두가 카이기노 HIV 테스트 오도이데 나바니 기세 아마나 아무부 얌 타잖아 다바이 와니네
2: 아드이나 테다 HIV 테스트 톡톡도나 HIV 레이 나트라가 레이티나 컹도 파이브세 얌나 파바 타박니 마시 학장 판나 레이바 아마디 아코야니기 둥기 분시기 다막니 아두나 HIV 테스트 톡도나 이사기 HIV 스테터스 컹도 파이브세 루틴 헬 체크업기 서루 아모 헬라다바네
1: 아이쇼 HIV 테스트 톡톡밍에 두다 카이홈바 포지티브 오이라가디 마얌나 컹고이드로
2: HIV 테스트 톡 파이브세 컨피덴셜니 aduga nangi test ki result da namata da haido adu nangna aids ki maram da hena khanginga badi hiv helpline number 1097 da call to salo adagi akupamaro loina khangani chalake ko
3: gold coin gr longmi ki yai phana ba gsp crop science limited na longmi ki phok thok bu cha da tara da ki tara manga phaw ba henga than ba ngam laba acho ba khudol am tambira re gold coin gr de yauri ba seaweed extract humic acid am di amino acid na ho pam bi bu masani tin po khali gaitin am di kyolin asina ho maru nin tin chang ba ngam li ho ham chelande lo sanga mama da supna ki kilo hum khat chai thok piu gold coin gr phang pham ar agro ka shampat am di adong nak na ba
4: Hepatitis ka sago nariba miyoi sigi laying bada tinta gumsi.
5: Hepatitis B naraba mamada gi machada laina ashi changhan daba ngamle aduna miron binupi singda laina ashi laibra khangdokpa natraga laying bada pantharoishi.
4: Pokpa da ngay riba ngang singda tinta batao dana suksoi soy dana pokpa ga natraga pungkun marigi manungda hepatitis B gi bad dose kaptuk piga dabani.
5: Hepatitis C laina ashi hidak na mapung phana phanba ngamle.
4: Viral hepatitis laying na ba hidak lang thak sing. National Viral Hepatitis Control Program gi makhada RIMS, GENIMS amadi District Treatment Center singda lem na fang hanjare.
5: Hepatitis B gi oinadi hidak thaduna hanjil handaba yare.
4: Hidak sing asi RIMS, GENIMS amadi District Treatment Center Center Singda Lem na Phang Hanjare
5: Miyam na ngasimak test tok tuna isa isa gi status khangdok piu matam chana laiyang biduna laina asina thogal lakada ba hakshel gi chaitheng singdagi ngathuk minarasi paujen jari ba
4: National Viral Hepatitis Control Program National Health Mission Manipur
6: Exotica Exotica Longmi gi anoba yaifa paujen Exotica hairiba tilhak hidak asina mana kakpi mana chikpi mana konchin bi mara pumbi using zaman bi marik utong nungi waikup man bi amadi atai atai lomi nami pai nariba tilna kaya dagi ngathok pangami hairi ba tilhat hida asina lophom bu kuina til sing dagi ngathok pada natana phobusu mapangan kalkhat amangami sawong su fazahali season abiu exotica adomgi manak nakpa tilhat hida yonfam singda fangli exotica